친해지나면 호세냐 어떻게 하세요?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그냥 호세 왠지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야 우치에미 에베사는 가치로 오세 엔야오네 냐민데오 에베샤시 냐민 오뉴 하모다 엄마 오니야 앵그로포뇨

싸우며 거비 헤이 으하 어서 니 크라 들어와다 내몸니아를 빵 오냐미에 메다와세 오냐미에 니와여 오냐미에 미가구 이마라마스 아저 냐미에 메다와세 아저